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 와, 을,